저한 그때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의 숨을 쉬네 세상은 그물인데

반듯함을 강요해 직선이 되라고 너희 휘어진 자로제 달리라고 해 사방이 벽인데 벽돌을 얹으면서 등을 떠미네 넌 별인데 어른들의 헛된 소원 때문에 별똥별이 돼 너에게 삽을 건네준 손이 손가락질해 스스로 무덤 판거래

처한 그때 다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에 숨을 쉬네 세상은 그물인데 위기에 처한 그때 다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에 숨을 쉬네

잠은 오질 않고 네 기억은 가질 않네. 괴로워 뒤척이다 아침을 맞아 봐요.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 불 벗어나고 싶어 착해 쟁겨놨었지. 시동과 함께 켜지는 내비게이션 지켜주는 목적지 너의 집 매니에 있어. 못 볼 거 본 듯이 모든 기록을 지워 자존심도 없는 심장.